0: 뒤지 다 근저심에 하고를 거야 요 말이.
1: 제자제 샵다디지 겨시디 잠바 뒤지 근저심에 하고야 요 말이라. 낭레 근저스로미 하고교 요 말도.
2: 라.
1: 아지 킨순. 데드아. 미시디 빼홀다. 돈디 제가 접수. 카딜레 망루 망루치. 낭기 바바. 아마 로용기에도 아마 구브리 로용기에도 낭기 바바
0: 디스 라니 카르셰유 그도 이네 딘제리 랑셰브 딘제 다다 하자기 뉴뉴르다
1: 제상 딜레 이네데나 균도 치시디 안세 처외 낭기 짐지 요체 딜라 중샤 키나스 시다 딩웅기 바바네 단데 넘주바 균도 가츠 중민도게
3: 다가랑시다 딩웅 안츠 민사 망치와 뜬유 유스네 메스네 난기 바페 바파 테랑제 단이네 딩상 균도 치와라니 난기 아마 코나조 지스다 모저 찌레 찌치와다 찌레 찌잉차와디소 야시우스 마시우스 당제 더동급리 남주대제 갸나라 동 제소 지가 주고도가
1: 오지라 딘제잉라 난기 아마 조 잉차부 딘제 유디 빨라고나서다 시에고야 두게
4: 인고추 원내 피게 비마스베 야고총요리 디마제 타당한 줄륜지 겐다 쉬엄숨 창매 럽친기미나 랑좀 진지원게 상게 쳬바 더도 아자 조가 향좀 남라 럽저 쉬네 계지다 덴베 정미츠짜 꺄꺄리다
5: 타가라리 더돈 뒤균도 땅기 거지 샘라 장시 디기기 초와 뒤로 망시 랭켄디 안줄륜지 망초 마르벨라
2: 타가라

베가 가제 제제데 하장 가체워시 레나만헨제 찬달라레디 당간치 테링겔렌 체용 동촌교라레손 토마이나 겐추와 잠볼라오기 안초라 제쇼나와 토제 체슈와 당 찹지 넘버 2 안치 렌체라 신신나와 토제 체슈 샹레이나 라양님 부시겐 제 구당 튀니 니엘 혼에 고디 슈베 렌스지마 타기나 쇼조주힌

대비 양다 디다 룽기 키르싱 템베 띵두심 웬양 뒤즈니 뒤는 규베 볼로다 마웅베 버저시기 아주초 신신이 국도 대양 줄린 예동 잠민 슈츠루 로 아리타 캐나다 멕시코제 예급 숨기 라단 제디 사르투치비 루야 다이다 셰바디나 나조르레와 사르바타 리우 사르시기 우규 지신도 줄린 예동 잠민 슈츠루 로 아리타 캐나다 미스쿠 잼닝 핀비 최대 루시 다이데 시바티 세난당

대다라 인점링 비비 주요된 루안 투기 퍼딩다 냠두 마조 롱숨줄 하게 교가라 타나 가도 냠두 냠스 점링 공부니 뒤주기 새 진수 시기 버시리 참내 마조 개신비의 동지라 망조 개덥 사로시 제 불류 통딩 뒤는 미름 내 미럽 제야 무주다 미추 냄비 템버티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属于特殊营。
3: 新格林格公康省，下面来三九两站列车属于第二列库内比维列区。主席习近平上海说，你同时处理增领米特人类操建谈米特人类可能是被解用去拖着从的古速结果的就不太值就等作为松懈感闹他光期米特人类批给他解用天气中国西区冷却他独西对去可用他麻辣电表国内给现在优势从事关注期中国可能是被米特人类解用了国际动物体立即开进培育主席习近平去全国谈接头端那年，可能是被承认他人类给改进思考他，可能是被美特人类体给助他官片给超速批给中国的国际动机，中国取消扩张那月继续送给不是。明儿怎么能去罗杰军队拥有了中心又不谈，如果三边参赛三级谈，突然破局了，参加拥有了中心又变，可能是被美特人类两只手断了。国家发展全部都有了，就用给这洛阳车行员推着去吃完了米的。主席习近平去，可能是被米特人类就用天公交车端了呢。国营年给掏空钱的，少对偏给了国际动个不谈。人家都是十多年，你叫村村土白给人吃过吧？空养就对了规模大年，西边平时这些增加了国际动个吧？吃我住的台北大年。可能是被浙江特产土东国不接去，难道那又不是？从小工作起，公家是不难，批给他地价西边浙江这天呢？可能是被米特人类浙江天气中国都市谈地区，可用它麻辣电表过年，感谢那月饼。可能是被米特人类浙江了，吃掉牛点土鱼，轻松又不是？你等于三个月，努比了三个月吃个图片，傲慢也记忆。主席习近平去对村里时间任务谈共同定色板去年开启我建议性米特人类去中国的批给给地位卡出来吃掉那月米特人类人工安排聚谈批给修行动物呢明日用去提供给地基经营是有送有事你都是三个月图灵桥头片蒙德利尔洛金去给给期末啊接了布拉萨第一国营年给他用谈少对批给来国际动物国的去主席习近平去观察了俄然别的媒体员米特人类去六载体国国月边米仓马的国际馆中国对这期参与日本雄鹿团结机构谈孟西行主批给动物所贴可能是被米特人类了米不丢通意时继续送给不是浦江村的抗议主席无数参与期间周伯文去这个主席习近平去对那位公交车表男，米特人类给支持了电力，少掉七八趟。苏西拉相对说话，其他的几年国营年给七八，其他的几年李佳琪每天从地送送去，就是给钱啦。麻辣电表过年连个闹事，崔德康去我那就呢，我去俺的老表过年，同面少掉也不七八趟，现在搞住也不超过十送十。余数参加马岗采购公司吴秀老大伯王星星去，广州的客情去，俺最重要的批给了，考出三条南月，俺最重要的考出第二十年，规制结束记录当年 ，AI 谈习近平决定推送到东莞人，是送又不是，主席习近平去，上海去推动别嘴话，怎么能米特人类严厉之所，上海说推动俺做不是，听你。中国小企可能是被老小给日本谈恋谈，给自己做了停止几年，米特人类批给他就叫了固定活动单位，取得改进性运行。第二，米特人类批给陆军团体，南京都镇改进性度有优势及电脑月。从事工作去，第二中国怎么来立即批为级别停止改进先行不谈。第改革开启国国谈就是采取制度谈，年来了雄鹿教育了偏头永久时继续送给不是。你们这个做起重启选拔，曾经谈三塔浪子去民生破年就叫阿曼地铺新的节日去。我当年只有昨天，充满年来去国内人心修了大右边文件几个月。 기금 쓰고 티모토 디나 쇼유 제대로 디지키 영류기 개긴 세교로 편도유 냠지기 소키 중국타 미탭 영류기 뉴부 조경 캡콘라 냠레 탐습 제부탄지 미탭 영류기 중재기 고르시 뷰산에 칼라 편보 도교로 쉬어 디니 미지기 루규토 푸교 정신 댐비 락제기 체시시 지수 유시 계지 청진 냠레 직조 청진 변조 최진 부유 주신 알라 아브돌리예 개허월 개슈리타 서두 지구 종례 미창마 정진변조나 쇼토교 미규 재배 주거 강신인수 창마 남체 도진 대표 퇴인 대유 개급가기 튀미 락단 지내 냠례 제디 초 강신인수 미탭 정리 피게키 피심추 지수 미류 발치부티니 좀제 개지인파 묘미시 지수유시 로어버지게 체리 락제타 서두 부위 부자 엔치멘디이 주시 习近平키 中国的部都说电别结合进步人工啊拆进住呢批给中心别结合了米特人类批给给边年去电地七星月基松不是都是去都说呢巧去了电呢我们把奇怪可能是不米特人类批给了俄国也表达了可能是不米特人类给内部组建了固定东西主席习近平去其他别急入台人吧看不到那有事中国 피게 조심비 계급기 미자 어도라 미탭 증류기 치튼 심주 섭종 소경제교타 아시아 샤류 나지타 어름 나지 업적 나지 라딘 메린타 자르비 계급 치튼 소바 상하냠레 증수 보즈리 계급 제라

0: 유럽 정세 튼소기 주시 로이자 자모바디라이 녜데나 중국 슈능하도라 소경철규 최고대부티니 하장 야부도 금세니 주지시 진핑키 피케 조신비 계급라 시대민의 소경지로 지배 계지정신 세브킹의 디 콘츠 정리키 미터 정리키 리지케부 소경철교를 편도여부타 고르시비 계급 망부시키 중국원의 주나 개강신도 치우시시 콘츠 미터 정리 피케키 뉴트리미 권나수교로 로람 토규시 지우승유시 아버지그나지 롭스 신시 락제타 서트부의 전유 자스팔 반인 제부나이 미터 정리기 기주타 미터 정리기 망라 샴디슈구 미터 정리 적용 적용 초카기 튜모터 타주급리 계급 경포시키 영웅기 키변의 증리 타주급미 디니 네 주시 시진핑키 송시에 출니 고랑비 치 띄우의 처치이 언수 랑제 피케키 고급 민용시 쇼르스부시 디야 타팅기 총도서 변화 수교티 개강 침부인비 용선티시 지송부시 어지 加利福尼亚阿迪 宁切吞索一主席 尼吉·加斯蒂纳尔奇 主席习近平奇 国立西部客控诉 西电民的东扎卡西索用他 马拉仓为吞列奇中康对吧 怎么能给客卡他 李志卡奇基础作物吞之前年 米志勇奇做PK的出席 托罗修清东区索奇 加入贵州台人不对吧 彭家什么说 中国国一他用他 米特不是六的地年米日来地球转变PKK三处地年米家人行空降官片是金片自古的主位不是是可是是不是制度他念来其第三体外忙是中国不连卡特其强天不米自别是我与其松不是中国那么戏剧给及念来四十张张信英去按住主席习近平去松懈开启个公团缺用年朗达团购几年 三对两零母体丁色丹年与泡泡丹年结合起来特区级期妈祖级别趋势国的时部落秀结合地位忙玩年明啊团购投票了固定东西应是有松不是清华罗金米特人类罗宾给院长姚其质疑主席习近平去松懈能力阿拉庞恰气色学下问你按此米特人类体你把图官片用玩机会记不提议
1: 俺们米特人类去低价贴新旧期间去新旧民的新兵问你俺们有两只这只前途就是我求求你俺们坚持你米特人类就用棋盘你把图给客舱嘛念图念图不谈念类图不奇怪是有松又不是如果去国足三百套中国体会国一那么多谈体会我主给吃去体会普遍去民间给套你却看他念图
2: 米特人类PKK的苦格登森坦，正落来看待将来。两党之内，民主基础起，体会制度代表中国了，推动他丢掉钥匙。第二个问题被问清楚：主力给大家你阶级给团结一心，母亲呢？主力团结给缩小型，阶级组织习近平给母亲给缩小的电信接通，母亲更穷途送去他，母亲了多拉东北春节前去举证他这个都接不谈。
3: 这些头为新的组织了盟运东学堂，托他们送给其学校的当年，母亲给传播了甘肃语文堂，比赛托了主角了，给连语文堂归西电影。罗迪先生三年卡期，去连续给母亲送给了冷路团结七八堂，军队昂托他们堂送给七的别人不包堂，军将七堂三对先天，母亲上嘛罗里给新的新部的角落七星又不是，那么些给今年军路连文赛特别忙为内最我。
2: 他路让给给印住拉里亚罗列琼阿马塞，听唐波罗亚马通球路松东列给予，列拉波罗琼阿新民币罗列提尼三年卡给母亲送给他，比赛托地三米七八的七八塔卡车的面积，确今年平民都就是为三桂母亲了九九的工地当瓦塘，确先行年官个平民都六百新个三百平均七九七六当瓦塘，地主出皮勒索当年，印住地主一家军电送七八塔卡车的面。 母亲拉松给不下去呢，拖到派出所，积极出击习近平给托古尔钦部党委团结形势。党给促进交接把作顺，都是打击听日日能，新开三日冷嘴谈，将不一嘴，主力都不做了，谁不谈？积极出击新开套新年，土生人不下去。年冬交通队到中年边，中央给重视立团制作团，积极出击习近平给，新不新来民兵两个的需求，也能让母亲新来来代把了培训前面交。
3: 계시 무신상마 신뢰 민바라 배

0: 피게티 쇼용네 망도타 뷰리동웨 각제 투삼슬리바 카세스브시 니도 숨줄로 립가 제주키 지시큐 무티 치루조타 춥즈 디오웨 릭스치니 벤조 퍼교로 꾸지 집에 뉴바 나로웨 치루조심브시 정실량원파 니도 생로로 장게키 지소 제주기 튠제키 시송 동포로 고르통조로 칭업주타 직동시니 고르통조로 칭업주기 가고 침불에 교육시 원바체나 롱젠키 차구의 중업의 신키 동포티 고르통조로 칭축주삼 승수교육시 디야 차구나 겐수타 부주 링내유고로 디탕소 강제 협공의 민리 디오에 카쇼 침부숨 등유시 당분이 주주타 쿠르교 링스동와디 십주정신키 제주기 둘세 문세 대표 토르동와 총계타 종습기 석공팔기 히바 중도동화 제시타 유두마라 투성동화 디신 멍시지구 투성단에 제주 루이침세 치치로 토르다유 니바 뷰티 코주 지기치로 동화 송소타 십주 뷰세 토르동화 레남기 꿰바 퓨숨소스 동화 코주타 꿰고 첨두용교로 흉류갸고 지치니 종미 제주 뉴바타 조웨 뷰세 유마체발 토르동교 순바 판내 사바 기싱 치부디 레남 사르베 피초타 듀네 쇼슈 제주라 존네 토 구디 동화타 정진 제주 피케 동화 통미 달비 변조타 뇽주 남비 제주 기싱라 구디 동교 철구 티나 멍초로 편바타 제주라 구디 동교니 송제 탐섭 저교 타경 치부타 총제 조치타 수슝키 치듄 치바 지동 치바 제주라 구디 동회 보편 시주기 말라 조부제 지네 중국의 병조로 뷰티 피게 조화 군능사부 친부시 냉규무시
1: 세가나무소 공세선 요리년 뒤 쇼겐 다오유준 라탄 딘제 원계이 리젠 겐원 안겐 다오지리 라시

초고 남서 티네 샴리카 모퇴체 링게기 녀람토 비규 송세티 세덴 징미라타 셴마 뱀을 함을라네 다나우게 체칸 키유 집에 송세티히 세티에 차샤비는 세치티 에니무스레라네 티나바타 당 뱀을 함을라 人民의 티나바지리샤 낭퇴티 조 자세인바타 세치인네 초부시라토 Pechi Sembobo Mangbuchige inye, Sungsiti, Nyamto, Danking Yukichi. Chen, Samlia, Lingenye, Sungsiti, Jisen Rona.

다 시그지 싱스 신부다 쪽으로 양물이야 응수 아 삼규 체제 시림기 망조라 제지다 아 신뢰라 제기 직지 개전라야 루지 슈제 다 수균기 신종래기 로주다 팅럽기 체리기 도시니 펜주 숭지 제규 다존 제베 아니 시그지 신종래기 로규 피림기 니제 사군 개주 라소고 되게 있나 알레바라 응바체 요래라 아 튕기 랑륜 추르 임베 이내레 쭈꾸 추베 라제카 시드슈이베다 아 신조고 겐럽 추 임베 있나 미름네 미름 제디 교용 자제 냠뇨 윤진 토비오리라 드럽 서베 신조래게 체듀 공비 텔라 임베 이내 리베 슝로다 라랭게 제시지 고든제어레 다슈잔 탭딘데지 사좀 슈베디 임베 있나 징네 시그즈 총기르기 망조게 다 튕기라 직촉된 토비야다 시림 내 집에 내게 락디비네지 아 신내 라제 미네 제시 이제 이네지 심주 난게 코나즈 제시 제수 교리제 수준기 신종 내리네 균진 토바다 천리다 튐베 뎁수 도시 미심나 띵습 소제 사드 켄댕기 신종 내디니 균제 메브라 기도다 순슈 사바페와리아 니바 개침부치 튀어리 다주자 아 뎁데 차샤고 있나 시그지 싱종래 디니 티럽젠도야 조준 치버리야 다 아 탭디 이브이나 뒤도 그 차버드빈 니브 튠제 리기에 개침부 치부토바도 아슴기 다지 탭디 규제 임베이나 제유기 시자 아 남규 넘버 2 나와 중세 땅 이내래 응유수 야직 십진 차와지 근디 슈도 임베이나 야직 지 니니기 송규 메베 된다 가시지 아니 소루룹 수제 리제나 몰라야 넘버의 슈에임 타지는 유 현재의 견세리 시그지 크유라야 냥주규 크유기 종세야 예룽장부규 크유기 종세야 롱규기 종세야 서부토세 종세야 의수내배 종세야 딘데스 제제 이와치 주부도 슈잔다 아 냥주규 크유라야 종개개여래 현재의 넘규다지 년초허스 세뉴여르바라 타티 크유라야르와 냥주 크유라야 아니 종개개 요래스 근데 슈비나 페이지 리니 송에 있기리야 창물로 랭게기 티그나제 송고 중에야 페이지 틱도 가보 말이 슈잔 뎁디 능로로이나 세브로야 크제 이와카 세브치샤 따디아 닝주 교구기 종카 시대 차샤바 있나 강마 종다 게지 종 바남 종 섬룹제 추제 오시부디르샤 다지 닝주디 차샤바 있나 시그지 마윤 장부 있나 yelung zangbui yejoge chubu chishu tiyangshi. Nyangju zangbui chunggu de chashabu yina Himalaya uyu ge chengdebsu nebe kengri nujin kangsang ge zuybe kengri chua tishi. Tadine yelung zangbui gyu gudu nebe shigazi zongka dundu. Tadige kege yina lenge la gendi shubu yina lenge tibu dugu yala. Tadibde nang lo la yina iwa kasebu chi nasha. Tadia saga zongda, ngamrin zong, hazi zong, 谢同门总森竹子去能林总人不用总所我是归的去顿不地给这下的他及野龙藏不得恰下不赢呢可不皮亚街的托干给出清不故意亚街黑马来也成就给康帝西红云对坑里下着中国总控起码用中西北坑里来破击陆局给一见那一年来记得他及野籍藏不西可有人了可有所赢呢 다베 카드베 리고네 퍼버다 제와 중전도 제제 다죠 커북 장보스 벽이 요바된 제도 다오날 행계기 시그지 코도 네베 룽규기 종카 나요리 디게 카리카리 이미 킹기 아유라 다디리야 룽규기 유감 케주 된베 종가 나데 초모 종다 딩기 종 디리 종 냐난 종 기종 종제 종아부디게 제시하라 타오나 시그제 코드 네베 스부 토세 종카 숨다 유수 네베 종카 직티 가리이나 타디야 찬용 스부 토제 자중률의 민가동 점 심비 종 숨유가 때 강바 종다 사가 종 종바 종 디게 숨듯이 대신 믹스에도 시그제 대외 코드 네베 종직 때 사게 종제 임바 있나 아니 스부 토세 그래야 네베 다 시그제리야 유베 아 종가송다 유수네베 종지부디레샤 보다 딘데스 제제 시그지리아 유에베 종다 추유족기에 디게에게 다직 스북기 척주스님도 유감기 캐주스님도 딘데스 제제

ngobzegi jigda sido da cherig la soba na soba ji dipso chi gi ore ta ji namgyu ngan zu thyu yu be da ne yi ne ji pe ga yi ne ji se ma yi ne ji cho yi ne ji ti ge yi na nong bo phe mu cheri ya dipso chi gi ore ta yi ne le ji chao de cha sha ba yi na ji long ba the xin shuk che sa da chi xin shuk che sa la ya da gi ore ta di ne ma myo lo do ngan zu namgyu a shom shu ya jor ba de cha sha ba yi na zo mi se re su dengge ge zhendang tu tujim sosui kore nanglo la tabsu yu bata gijung zongge runggu ge da gijung chongde yinne zhe sali xiang sosu yinna chukri ge sanjia soji tu tagi yo zhe deshi nipa lo xe nanglo la yinna shigazi kuyo ge zong xian tu yinne le zobo chukri soza nyamle kanda tujim mi ger ge yinba yinne le sanjia soji tu ajung ri tagi yo zhe da yinne le nungba xinba la ya debya di yinba yinna debgyun di zhung chungbu yinba tenzhi zhe tu 다디네 신뢰 요제기 테네 직슈비나 아 지레다 신뢰 요제라 수준기 신뢰 요제다 팅럽기 신뢰 요제스 이바치와 니요레 아 수준기 신뢰 요제라 이나 다 유타가 라네 교제랑제 수베 다지 답대신 주 대화다 주제치와 사고 정신기 개주 덴베다 요제 동조시 다 대신도 치수 임바 이나 팅럽 천재기 공백이 주요다 뛴제 내주 치신 정규의 춘진마나 차상회 신도 요제 버진지 튼다 튼뮤지 다 지리 임바 있나 신례 요제 남 꾸주기 왕도 송여장 지 모딥다 사크 뇨미야다 르야야다 사빈 딥수치야다 유마유야다 신주지야다 노도 응두치야다 긴진치야다 레눈치야다 송여르치야소 신례기 남장의 뒤베다 요제다 튼몽도 주중의 요제 망부지 튼다 튼뮤 임바 된지지 다 조보 신배 신급 대배 규림대 차샤빈내래 내림 민용어지 규제로봐 지금 신급 떠보네 아니 뛰는가 초 로도 뒤배 팔아야 내림 민도 망부지어래 다 규림대게 또 뛰지 쉬버이나 지금 신급 떠 되네 떠지 아니 신랑기 당일기래 뒤 나 조보지 조고시 다디야 장바 튀음바다 추단야다 그봐 되네 유마자고야다 되네 장애고고야다 아니 Nibunna tsokbaji, gokju chie goyata, tenpa gogya ki leedun chuk goyata, shio gogya leedun chuk yata, sera gogya leedun chuk goyata, sunyan gogya ki leedun chuk yata, sese gogya ki leedun chuk yata, dindegi lega mangpo jiwari. Ta dine dunga lebdu yinba yinna, ta ya dunga riyaa yaanjik leedin mento mangpo jiwari. Bina chachab yinna, zemanga yata, jo gyab yata, nima chuk yata, soklo gyab yata, gundib 저리 최고야다 유당소야다 체마지야다 체마차야다 유두야 딘데스 제제 아니 로도 지그더베 로도 되게 있나 근거 초 또 두고 요시 다디네 군딥 지게 유에바 임바 있나 특주 동고야다 덥서베 싱거리야 충중다 저리 매용의 제도 있나 저리 송이야 길에 된비야 딘데 길에 두 망 붙이 두고 싶 다디네 시그지 쿠라 야직 유룽 멘저베 왕기 유룽 카시에 있나 소소 세시기 차진스네 민도 유감기 개주스네 민도 딘제 민도 왜 왕게 있나 아니지 믹스하기 신뢰 제주 카셔요 대한변에 차시하고 있나 섬줍지 추 현상기 리싱다 딜레 튠베 헨가르모다 사제 종기 흉매 향기 추두 가르모다 딩기 종 진단 총대기 망자다 딩기 종 저시강 향기 푸총즈 지딥치다다 딩리 종 추딩 향기 신뢰 좋다 Nyanang zong gong ki xinglea che tang minta wa kaa jikda. Rinpung zong pa tang xinggui ki miksea ki xinglea che tang. Ta tingde jik yulung minta wa jingi yina xinglea zhub tang yi minta wa tingde tuan yung kuyo re. Ta tingde xinglea zhub ya xio la yina ya xingba zui jib jib ya tang nang kuyo re dhwa. Ta tingde jik xinglea tu jing la cha xia ba yina mionye zhub ya tu jing siya. Rwa jiga xingga daga la mo ya. Tingde wong go dong ya da, lob la sui ya. YouTube 바이나 야지 유튜브 기자 보세요. 이제 이야기 신뢰 고르기 규진 이내 민용화 지어래. 다지 댕그차를 힘 바이나 신뢰 대립 쟁기 조대 친율 도도배 왕기이나 수준기 신뢰 좁다 망보지 다 갈리 갈리를 야라봐 노규기 딩제 딩네 마 지수 접제 된주고 역시 다 딩제기 왕기 힘 바이나 수준기 신뢰 좁다 탄소다 Tengi-da, Tengdu-gi tseri-da tuyumbi-ya, Shingli-ya-dru-daan tunzu, Penzu-yun, Dib-chik-du-zhe-je, Ani-dor-du-je-shu-bi-yi-na, Yaji-shingbu-mang-zo-cho-ri-

0: 그봐 타소소를 얘기 뜻배 신가 대등네 로도가 망만다 뷰제가 야야지 튼토가 있나 다 되네 드럽 딜어야 왕외 신부초리야 그배 제부들의 예승도 내세선도 랭게 다딩게 대딩게 링시 레제 나로라야 꾸지 슈베 나데 시그제 신종레 남시에스야게 대디 시리 주제 언직 시그제 사관기 책입이네지 대신도 신뢰 주다 니 조보로 샤제 한예라야 저리 슈베 나데 참마 휴심비 내전지메 나로라이나 시그제 교육이 조글레기 링네 디게이나 조르 샤제 냠주 슈규이메 랭게네 튜도도 센세 능규 그 수슈규인 나남주 내전지메르 양갸르제요 랭게 슈덴자고
1: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디니투야미마 군접룽티네곰 베게티남기 좀디인가 제리체인

0: Tā mēchī ngā mē yā ngā tō pēpē yā sāmrī nā rō yā kēpē yuñ tēng kōg tō pē yā sāmrī nā rō Tā yā nē tāndā jī tō wā nē shē nē tāndā nē kēp tā tē jī lī tō nē yā rī nē tī yī tī tō tō chā tā nā sō sō hā kō wā jē tī wō rō sāmrī bē tō tē tē nē kō shīng sā bā bē wō rū tā jī wō rō rā shē Di kyogo nyi imi yuwa?
1: Rere, zo nyi re.
0: Sante kandaji, di yuwa, anna zo zo gyomba.
1: Zo gyomba, zhushun, ge zhushun la kong rong kyun juwa di che. Di, an zo yu chabdun, di na nye ge liu tang la kong di shiga zi sab chu di che. Di nyi yi mandra ka ᱟᱱᱛᱮ ᱜᱚᱡᱮᱱ ᱫᱟ ᱛᱮᱱᱡᱚ ᱭᱟ ᱥᱩᱭᱡᱩ ᱨᱟᱱ ᱫᱮ ᱪᱮᱭᱚ ᱢᱟᱨᱮ ᱞᱮ ᱛᱮ ᱛᱤᱱᱥᱟ ᱛᱤᱱᱡᱮ ᱛᱤᱱᱡᱮ ᱥᱩᱨ ᱡᱮᱵ ᱡᱮᱵ ᱠᱟᱵᱨᱮ ᱨᱮ ᱛᱤ ᱭᱟᱝ ᱟᱪᱷᱮ ᱪᱮ ᱟᱱᱛᱮ ᱠᱮ ᱞᱩ ᱛᱷᱟᱞᱟ ᱫᱮ ᱟᱱᱛᱮ ᱡᱟᱝ ᱜᱮ ᱥᱟᱵ ᱡᱩ ᱨᱟᱱ ᱫᱤ ᱥᱤ ᱪᱮ ᱛᱤ ᱛᱚᱞᱟ ᱪᱩᱭᱥᱤ ᱫᱟ ᱛᱮᱱᱡᱚ ᱭᱟᱝ ᱟᱨᱟ ᱥᱚᱥ ᱡᱮᱡᱮ ᱫᱟᱣᱟ ᱛᱤᱱ ᱪᱮ ᱪᱮ ᱠᱤᱱᱮ ᱜᱩᱱᱫᱚ ᱛᱟᱢᱵᱤ ᱵᱟ ᱥᱟᱥᱟᱱ ᱟᱱ ᱫᱩ ᱛᱟᱝᱜᱮ ᱱᱟᱝ ᱜᱮ ᱛᱤᱝ ᱫᱟ ᱵᱟᱝ ᱢᱟ ᱛᱤ ᱥᱤ ᱥᱮᱨ ᱞᱟ ᱥᱚ ᱵᱚᱛᱟ ᱛᱮᱱᱡᱮ ᱫᱚ ᱡᱚᱝ ᱜᱮ ᱛᱮᱱᱡᱮ ᱜᱮ ᱪᱩᱭᱥᱤ ᱛᱮᱱᱡᱚ ᱵᱮᱡᱮ ᱜᱮᱝᱜᱩ ᱛᱚᱞᱟ ᱯᱮᱡᱮ ᱛᱟᱢᱵᱤ
0: ᱛᱟ ᱛᱟᱱ ᱫᱮ ᱠᱷᱟᱪᱮ ᱜᱮ ᱫᱚ ᱥᱚᱱᱡᱩ ᱵᱮᱥᱮ ᱱᱚᱞᱚ ᱥᱮᱫᱟᱱ ᱡᱤᱱᱮ ᱯᱮᱥᱟᱥᱟ ᱫᱟᱜᱨᱮ ᱴᱩᱥᱩ ᱱᱟᱜ ᱪᱚᱭᱟ ᱥᱩᱭᱥᱤ ᱛᱤᱞᱤᱭᱮ
1: 中国红木给组织的例子，对，那不是给幺儿的。这个，对，红南左脚没松的，你，红南松松，松是的，南脚的了，啊，左脚没松的，那人家罗萨，罗萨成做了，马不宽过来松多啊，那天洗车就组织的单不了。哦，那是。现在这中途呢，这个地方给草龙组织苦力体力啊，这个正规呢，这个根据的正规呢，这个培养水军给老外呢，这得体力啊，这苦力有上过欧洲了。是了。
0: 라춘트 시그즈네 라네 임발라 사실 헤살라 볼라몰라 헤사슈드네 공산 헤사 용구 다 데니 니가 만주 다 표기 다 총계 시슈니르 다 브라가 주 수준 링네 편성 처부치 다 바도 안데 퇴진 된다 망고여르 바 다 데저토라 헤사 쇼드 랑아라 함다 예가부유드네 하면 나나 차샤나 조아상면 나나 하장 주문 다 건주 장기 지에 제야 수진 니메 나나 야마 캔데 인스네야 안데 공부 지에 지에다 그냥 하면 난게 민나 조든
1: Gyebu daa tenzo yinzu na yaa lesa daa zangi daa nga mea daa chuchin gyanshi daa chu chaa tenzo yu gu yu ba. Daa tenzo yaa daa ghanda chiye mangbo mangbo daa thamu daa tiga zana nyambu haa kukudu ghaa. Daa tenzo bhaqchaa tenzo sembe naa la kiki ba yinba daa. Ani shiu langmo naa tiga thwaa la shib chu jitu zana yaa daa yaa shen daa maa chaa tiga liya laa yu ba su tu ghaa. Mingdu duk su yegi daa duk thongba daa daa nga mea nga thongyo aga tenzo chen su yu tu
0: ghaa.
1: Yaa tiga zi daa chungdu yu ki ku yu ki di resha la shu kyan chen. Kasa dakiya sayi tuwa, tenzo tuwa la maangbu chigi tangbu ngana kashin chingya kwanzu rima tuwa ni ngoshim rila.
0: Maangbu chigi chawai khani ya kirangi da jayi shik zayiwa mruwa.
1: Ola.
0: Tile zayiwa rito na kirangi tanda chigi kiyangbu chalbu na ya doshi dili ya kwanzu ya da chogdum zina inda chigi tuwa.
1: Ola.
0: Na zayi tanda chigi sungri jayi jayi mwema ki ya rinne ki ya da jayi chawai dito doyong gula hisa.
1: Ola.
0: Di shayani gu yorwe.
1: Rila, rila.
0: Rila.
1: 나 뒤뒤에 쓴 거다. 하나한테 팅산 인수는 먼저 먼저 수준이네 살도 제거를 했는데 인지면지 자신은 지게 알롭죠 이내를 팅두기 이제 다수 진년 이제 롭죠 제거를 쓰기도 갈. 인년 알아 소소진 원에 시에서나 다 살도 있어서 인지면지 지게를 딱 먹고 방한 저 소소 미리기 나우 딱 한 저서로 루규 타르 좀에 잘라든 저 때지 뒤터네 단다도 송지치에서는 야 사르도기 너무 사바지리샤 띵 알아 소소야 단다 조단 조심에 너무 된다 진발 띠조 단다 나제 십주 토네 이내를 안 되는 아니 익자나는 집에 된조 자샤스나 단다 모세린 진나가 다진제다 민망무 도갈 된조 통두자네 아니 어제 엄마 자라 된제 도가삼 아니 띠 근제 주미 디시 주체가 지는 띠 단대 갈 때기 도와라 띠 야 계제 다 띵 나우 진제 레디 단다 띠네레다 근제 소르 닝지 보다 단대 달수다 된 저기 tele ning jie yue su tong ge ra so su jie su na ti son za cha do la chi ba da ge la ra so su da sam lu jie su na nge jie le ga dang an zu su su lu ju to ge ngue bu yin ne da ring ne yin ne da ti jie la pa ge mi su si de jie ti tan de cho wa de song ji kan de ji to me ti sam lu ma ga dang ge le
0: yes da ge si pe zun zha bu shu bin tan de ji qu ran ge ne ni do ni shi zhen ne ya ti ge 지사의 제도 대장 도로 등이 더블이야 차시하 주시면 그런 게 이상하다 다 지금 당연히 지금 대비 다 되게 저는 모든 제압샤바 그래서 그런 게 잠주 대장이야 최대의 때 비슈아 여러분
1: 이해나 다 차시하수나 안다 개 주시랑 공기 이제 치료를 거야 다 전다 자자스도 뒤 아마 수준 된 당자 뒤 뒤는 대비 다 디그라 로젠스 제제 무기 디그라 제와 로젠스스나 무디 주로 전에 유라서고 쓰디 로젠기 예윤데 지라 주로 망한데라 마르시아다 네 무디 망한데라 가르시아 인수 강한다는 거를 루주 이상한데 통교인 발 네 이상한데 당분다티 가르임이 하고 운동가 근데 자발닝 버튼 제때 안데 디 이제 샘도 강기 링어든 또 뛰자 안에 다티 딘제지 제샤사 티 마라소스 딩두기다 답시 제제다 티 냠발라소스 제르디 티 딩제 카르딘도라 점점치 투버를 봐라 안다 샤샤는 게 류타라기 안 집에 괜찮다 있는 괜찮으시죠
0: 네.
1: 네디야 아 제노 책도 굽게 굽게 예연 되바 저는 또 다니엔 돌. 근데 디지라 인수나 아니 뇽르뇽르치 제단다 안 되단 게 높초하다 된데 딩르다 종된 저기 땅자 지로를 레즈레즈만 더 딱 우초를 제단 통야미도가.
0: 라차베스.
1: 라차베스 제사가. 네디야 냐마 라소스 지에니 다 진짜 베저 쉬고는 나야 쉬사야 메라.
0: 쉬사라.
1: 소스 다 하코버티 람살람사 추 라글렌달 세비바. 제다 망부를 주요.
0: 네. 다로 되고 있는 지 기나야 다지 니동이 들어올려 봐. 계지야 다지 중국 계지 크래비트 뉴스로 다 글로지 되도 잘와. 되지 카드 친구 드려지리야 다지 경고 네 가족스 남자 쇼유나.
1: 아 다디 나노라 그래서라 계지지 지구래라. 지 뒤지 내야 지 근데서라 강리 종가스 시에베 다디 딱젠티 점도치도 잔디 뒤라 고초도 잔의 콩기스야 챘는 콩기도 다 보여기 디시 제제 자꾸 제베 진짜 저도가 세상 콩기 수규 랑기 진짜 되는지 디 콩기 자꾸 제베 디 되는라 저도는 야고 용바 상전에 나 제브릴 그게 찾아 되는지 진짜 제브릴 근데 내 지기야 디릴라 안데 종교 미리 응급 좀 어쩌기 이제 장세 팀지 도하다 분명히 견고 된적이 디지 아 근데 소리 샴저스 제블 디나로기 페이드 베트용기 견고 된게 미에드네 진로버는 근데 제제 돔제 게게지 총불
0: 그래서 게디나로네 듄디 지금 몸에 수주 랑 교제 지금 사도 기시 모슈바
1: 알라
0: 데르 와이
1: 다 제가 근데 소리 다 나외디 지디 손데 이내레 디 추시베 단다 진짜 돌아 다 알아서서 제제 디 비그르 바
0: 난
1: 셴만 더 견자 다다 있네 자 추베 쯤다 있네 자한테 견자 림바체 근데 권권 단다 주 강아야 남에 시테라 제제 수브
0: 어 그래서 로로 지 남규대야 지 철근 남배 맞지 무슨 쓰부 겹야다 데레 지난 소소 있는 거 알아
1: 아 진짜 절자 망부지다 다시 쉬면은 지라디에 도갈
0: 다
1: 된조 팅사게 첨보거나 저로 쯤다스는 혼나도 긴급 말 봐. 최자 빼디 인지면 지금 알아서 소소 증규. 자샤난데 방대한테 자샤는 방대에 괴방 잡방스. 괴진도 세베 방대에 다디 인지면 지디 삽주 차단 겹주자네 당자 와르 최고도 가. 다디 팅사 첨보 망제 통유미 두자네. 내 칸에 시에나 하고 문도 가. 지지조이 내 자와라 자자든 두 쯤다 있네 자. 다디한데 저럽 죽은 하나 둘이 벤지다 공기 남다나를 뒤 지도가 괴방 통 괴방 전에 투 마포전에 주로 자디 몸이 뒤 괴진 긴가 몸이 임바 와라 자르 이제 최신당에 자르 위에 봤을 텐데 진안도가 다 전종 알아서서 라그린 다지지 아니 시 당부터 좀 타보다 아니 제일 망부 좀 좀 아니 전부 알아도 된다고 하나 저러 것이다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직부게 해야 되는데 증금인도
0: 그래서 삐다야 당통도 직 가리들 소수나
1: 오늘이서
0: 근데 이제 어느 집어 소수 세제 디시셔
1: 오늘이나 오늘 근데 소식이 되지 잘 거였는데 나도 잘 거게 되지 봐 그래서 아 근데 소리 삐디 중사수는 아니 좀 대로 죽으라
0: 그래서 근데 이제 칠레기 시지티 남자 껴는 거 알아
1: 다 단다 칠레 근데 소리 다 엄마 칠레 인줄 데브리 심줄 때 있는래 데브리티다 익잔텐조 송대체 십주 세월을 봐. 제잔티 제단기 탑시에다 된조강 차리자. 연구에 도와를 배치던데 지금 그냥 두고도가. 제장 알아서.
0: 되게 빨라야 겨우게 연말.
1: 되게 와케 민동 알아서 했습니다. 디 탑시 디브리 십주 제단 탑시 디 연구 십주 제단 도와를 배치던데 차세장수 두고요. tepdaya dendu dik zhig marba. Ti mando da tanda zuon taji shubi durin bendri da namda inne zha, miwa dokju inne zha, dintre gita susu rangnam dintre da, namda dintre dhiyo suna nangloa la changsa dimdre la kandre chugi yume, da dintre manguru chita dita dibri dik zhig marba. Ti mando xe chetanda jigbar isha.
2: Sang nama suwa, kondil namba tenge ne san rupa tenge ne, nidu yu nang gube beoji su jun chun gu kya gong ji na shun char gui pa, gen buru denda la tang jorin shubi chibu li zeng ki doji di shi. Li zeng ji men na loo yu na, mu tu di chibu li zeng ti yi na mechi di gu ji shugu yinbe te tuyong chobu zu yu na, tu do tu san ju ma nyi ba na loo na zhe shugu yi. Da sham ki tu zu di na loo yu na, tenge ne mu tu di ngang zu chilam to gu ji shubi chidi li zeng shen da san roo na.
3: jik tuen chok pe du xi dian bo zu
4: yang ju leng bu sa ba ran be be ju seng el ge gong gam sa xiam le jik tuen chok pe du xi dian bo zu yang ju leng bu sa ba ran be be ju ji bi qi zhi zhen shu yin nan ni ting di le zhen zong zhi dan yan zhen shu ken mi ma jia su yin wo le ya leng ge ge nian lam tu 这句穷军军干松军了高位边这上面不是不提出音也对说这句穷国的唐心藏为出门浪龙的局部谈穷运所经人给抗格的日语提出塞了从而心情与数皮里让军区杂对总给军干脱党松军和亲民来给军点打了出局度过人一起行于不谈空给出浪提局度他把了罗顿咱们局运 저준이 자두종의 법진 녀동주주로로 란기기 기급지링기 직시 최대내 당부되라 정숨충규 기급지링기 직시 최대내든 원수 변구추유바타 저주충구시부 정숨충규 기급지링기 저주충규 구공수 주내 규림대빙아 송경체규 링구난긴족비 침사참하라 중감토담 송경의 레네지유바타 충고로 꼬리인타 케니 주부 시주 쪽지 리기 속자다 지신러 더십 체린 속인 겐 쿠르귀바타 투자르르 로로 찬유미법 고런 니치체도 초기 용비버시 탈로로 니슈접드윤의 리비 치밀하게 충듀네 장부 규도 차르웨 충규 케진 정신 세브로 도신 공기 케드 충구 송경 야부마제치 추난기 치솔어 뇌즈포바 뮤지 추민기 민남르야 뇌즈 포시지 아마라기 균도 주기 유지 용조르 섬이 최종 니도 줄구로로 공기 능미산의 랭게 당도랑디 저주 충군 중캄 토담 송교와시도 교하심 정숨 충구 기급진리 저주 충구 그 토담 의랭가 퉁군 쿠류 침규르 주기 주장 모용 공기 링구토 치메라게탄 자위 중캄 토담 송교와 계동라섬 유바탄 zongde yongsu todam songjong sezi nga ta, todam gi songjong ruqin jurgu, todam songjong ruqin chubju rishi jie zu ne, linggui gi zata ta chu songjong chikyu. Taja, junkam todam songjong we goryin chikib, nedun shido chungci, lagdo kabar gi APP gu, tuto du kongrim le gyugur chikyu ji ngotu chikyu. Nedon juju lo ne sun, zaju chunggui kuitu, mengui dungshu chirudan ne, sāna chāmdān jyō yōng tān, sāna lānyā jyō yōng, zādān lēk jyō jyē chē bārā tīng, chūn jōng kām lā mīk tōng lēk sīng kī gyōng tō chōng yō. Nye tōng yī sāk sōm lō rō, cēn shī bē zā jū tū yū nē, cō bē sā tō khu nā rā yū bē, zā jī nyān jūg zhī nī jīng, nyān jūg zhī sā gu tē gā rā mē bār yū nē, lō shīb chū lā zām sōng jī, lā rā yāng tuyān bā tī. 치민라게탄 중감 토담 송경어 청원의 주는 뽑아기업이 차와시시 게디 드로브니 중감 송경 지경기 착자 참무도 부시이나 첸제드십 체린니 장부 충구 70 지경 직딩기 믹도 부시 유수규 중감 코류주기 중리규기 녜시 첸부네 정숨 충규 거궁기 차이니람 다제 첸제 말아규 정숨 충규 녜규동 지규유진 공의워도 처리를 나와 제보타 춘중기나 담라르 지가르 저화 진딥소 세시 퍼규 츠르규 치브지리 세시 치모로 쓴냠 데봉외규 유수규 중감 쿠류 주기 주장 쉬바 선주기 로 출하잠기 콘토 나와 빠르게 하고나 빠르게 기능 강사를 교육이

0: Zamlingi Tirin Kasan.
1: Singlinga Gunkam Sa. Samla Zamlingi Tirin Kasan Sipe Lizen Sukhi. Tenti Lizenki Nang Tuan So Ni. Loku Jesir Zinti. Nenda Yun Tu Dongu Sipe Gosh Tang. Zamlin Pumpe Gangze Bolu Dendur Ti. Dongu Sudun Tang. Kache Mitupe Gugin Kang Yin Sipe Gosh. 在用女子团体为你组里约片其实对中国会团体肉质期干年里转弯切片过中国堂奥斯出这些特具肉的职位能团军切米板配送措施单位过中国堂乐地米林期我主娘来卡空提为杨不堂人不提为托为教授改革单位过过了视频成绩变中促进托 中国堂积极严厉去集团签不足别国受限，下面听地里前去南团西部南三十二那。龙个结局结果去，我去台湾东边去对人去参加托，卢沟三站去缅甸站，前面苦心着急，这边马街正路去我送子妹啊，中国的建筑级别目标超越两百。
2: 中会不住去，跟我家家谈，没心拆脚去，流动迁不起地。结果没住了，立即去给克朗的泽民去西地去，努土没别立即批去。听俺那说，特东阳、米伦土三星，俺的家乡俺心，哪能土块？路去落了颠簸的心，西地的人民级别团成开前点，没出去没拿拉天铁骨做不的。
1: 嘉宾一律交到去，是的，资金给不够的。马街人路三边，卓兰托、摩托、短途、巨型与不同，因此气味差距日盘人不接替。毛主席给积极力量固定落笔，含心马先托点穴。因为落地那，地送一级送，索取给个人媒体。嘉宾上网忙着等去，西雄乐，不至于别出席七十三乐春节前。 南团还将天气为七十三天呐，高速转为修建起八五塘，顺着启东起村镇，朝永南面不收获。提醒，八个人进去，马团多少女秀游客，偏给东沃索去团前去去。天气，这当起戏剧立即接不起，早晚内没人拍。嘉宾去，一律交到去毛主席去，这首去清个烈，这首去绝对。
2: 教育年，那天，盲团监督聚会，年开东冲七八十个时。第六年，东京提取草地，落解决国会落实时。长田区提取提出，这边马街镇路去，建筑业主了，就是内部解决。文革最特别为路局去电子短途，这边业主交到了，可惜给三百不怎么样没拍。铁路到底可不认住去，取消停地。
1: 给及青路塘、米日街长田区塔在了彩米托、镇龙七星区，路局去文津高架塘、长田区路局大湾米八十三天，七日去吉桂村苏塘，开的脚边深处银桂七百盘，该南托巧幺年，没半个月塘，这水去清个多年，七就说想看这部塘。 本该水的正规级别牌是去，接触南苏的多年。嘉宾去一律交到给各地动物的戏剧根本立即接不起，店内没人拍。我是年去过云人七星，人不行，偏给动物，给客去特区开窍是人不，日子抗力强于不是。第一步，马街新路若兰街边南西塘。
2: 一些他现在家族节目区，那天生生所谓喊什么去？第二天，一些也给客客去，迷茫给读书没去特米汤，给及基础去，免得迷动特米图口语不是。第二家片，马街人路去两片，读书不去外，进去去，一些也给客客去迷茫了，回家侧进随不马些。他二家片人一来向，马旁边中正人不，仰头就去。
1: 我去美龙特通人头送米片，给的嘉宾去一律交到给让队去煮汤，让那儿多些米几块。路局去记录南米汤，是的，偏巧前不路改变车的，我从俺那里向某处龙湾，长久去龙南头去吃。 ngebatho larya logyu ki timsip thang changding ki dogru tipdi namhya thertu mebe neso longye shi tirin logo sabe toki dosin ki ngarsin mogtu ki tuisin chensin yu la wanping jigri din ki disu ki logyu ki gundo le bangbu chi ki yu logyu ki dagsen di da ki geche mebe ngang ne zemlin ki minam le ju simbu ti 中国民民民企是的松中级别确实你成绩大电不堂都不需要康熙期间某处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토, 두 토, 랑이 시. 니동이 시저 초러, 어리탕, 카나타, 모시쿠, 점린 폼피, 딩주 젠도르키, 젠도르 자장아, 배신 휴브시. 마시중구 기피, 강제 보류루카, 타딘키, 젠도르 체면낭, 추미미. 원경 콜러시피, 원툰 툰제타, 락제 추시리 주피, 중구 루카시, 조신신해. 장키 제뉴 웜싱 유진 강제 보류 진진 낭토 파동 출딩 집타 중크 락제타 중크 튜레기 개초소 뉴쇼 뒌조 제디 튜모토 순조타 사르기 켄페 강제 보류 겐좀 습게시 샴유시 진뉴 닝립 디조 제베 진토 볼론헤 젠치바 쇼디 제베 녜람 락제 파타 양 볼로다 켄 미창 치갸잠 견진러 갭거스 제도피에 중크 미국 소파 중크 루카티 에리 제주비에 생규르타 송레 지름키 잼린 분비에 젠도르키 코드제다키 미토 미룽웨 루지지지 지피에 생예양 토비옵시 젠도 지비싱 모스크 종일 총키카 볼로다키 미창 치갸차잠 파르키 투르키 제국부티 조오 중크 켈레키 사네티키 서법탕 남시탕 참미 수비에 양웨 자람키 메고르 딘디 수고유브시 젠도르키 고요쿠공치 나니 모스크 자장하 메고르노체 망토 당유친 중크킬레키 로진나 메고르 소와탕 지추 눔지 수다체 리그둡총유브시 중크 뉴세 디지니 세순 동림페 젠레토 경용아 동총체바탕 니수모치 Zemlin Pongpie Zhendu Ni Gangzi Bolu Gen Zom Sibge Si Yimbatang. Kola Zhipu Kodru Zheta Le Cui Gam Chibasi Gashi. Nyewe Lo Si Si, Zhongkui Zhipie LED Nyanxi Tang, Lok Zhu Ma La, Lo Kodun Zhikche, Nui So Zhikche, Dianjia Xipsi Zhikche, Chindong Zhikche So, Gizhi Luzi Zhendu Chiche Kangsar Tunggu Yubshi. Tongme Tui So, Chindin Weibu Tunggi Chibani. 但得 Lakze Tongwe Takju Chusi Kodun Chibye Par, Zhongkui Subye Tuenze Ta, Jintur Chiche Na Shukche, Ngarwe Sibtu Chin Yubshi. Nubcho Nyanjurki, Tengah Yuntu, Zhongkui Subye Tuenze, Zemlin Pongpye Jintur Na Shukbani, Manegi Likchar Dinti, Chungwe Si Riji Shukhyu. Tajigiji Jikshi Tiwe Mangwe, Zhongkui Subye Tuenze Ki Likchar, Gyundu Zhoxin Yubye, Nguinzin Chiku Yubshi. 因此我们这个团策划期一起不切团中国随便团策划期真是女不尼满年马我列穷我心明白团列去做他恰生活扩出这他列穷我心影片我们进去个月不是

초고 남서 티네 샴리카 모퇴체 링게기 녀람토 비규 송세티 세대 직미라다 셈마 뱀을 함을라네 다나우게 체칸 키유 집에 송세티히 세티에 차샤비는 세치티에 에니무스레라네 티나바다 당 뱀을 함을라 人民의 티나바지르샤 낭퇴티 조 자세인바다 세치인네 초부시라도 Pechi, Simbobo Mangbuchigi in here, Sung City, Yamto, Dunking Yukichi. Chen, Samlia, Lingan, Sung City, Jisen Jona.

这些龙别不了 올류 역총 소화조 역총 록부 소화조스체 제세기대내체나 낭튼카 숨디 룽베 푸탕 파 다스첸헤 톰부카 숨리야 예제 담바지르샤 샴리야 나나스님토 세바덴지 노블라네 다나오회 편유 퀴퀴 망세티 지세나토

0: 남목의 튠치 회계기 남내 년준쇼 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치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싱글링케 공감상 탄들링케는 생구초베리 젠디니 중앙롱청년진지협리콩 벽에칠름토 구지슈베 롭종투츠지베리 젠시 나딩데리 젠년중슈켄조가인 디링리 체나 모투체 시진핑 키 투랩사베 중국 개주된베 지소증 로기 공베 록종 지튠 시버 년준 쇼인 초용네 그르주스베 타르친버 식치고바 투랩사베 난 중국 개주된베 지소증 로 진용 비숨치베 자외 구슈기 고라 그르주 고진니 팅랩 중국 레완 타주치베 각자르 크로베 타구지인 그르주 고진니 俺最担心了不起为扩大设备吸引了当当扩大了不起提设备俺最担心被熊路呢老林帕的起色准了不起准速出完事根据国际呢中国民漫谈中华民力给别给了给电器设置了不起吸引了当当设置了不起提中国开局电备基础人路恰恰起穷给了不起了滚地当时集结书记习近平起电团 根据国际内停入中国联网踏局被港资儿口碑特贵经验了罗家尼基被特密兵文革塔中华民力给家他了不起文革旗吧踏局被港资儿口碑特贵经验根据国际内停入中国文色七学给开缺塔停入中国空城等民文色七学给西路恰行月 切东古给顿住顿给绿道中年吧当谈给克看住恰马车为内斯卡为陆局给内嘎草为格数俺最担心各族级别中层中吹错挺松不错的当谈给克给来给做内提边角组中期顶都不给他根据国际结局陆局人心给取大结不是 推天内松中国空城等米塔中国民漫给两百美元亚军人都不塔恩记点别三对给拉人了地内短距给卓兰丁起西南通滚别嘎哈坦帕杰纳措军切米巴开土四天中国边角读书塔球队给读民漫给错一处

제제 뒤말 게림 사바르 제버시 단타 미만기 차샤티 뒤말 교주 서비 집에 최토 럽팅 다르 뒹규 총화시 튜럽지라 튜럽지키 네튠 규바타 미럽지라 미럽지키 겐티규 교주니 각주키 튜급타 추딩 습살리바탄자 체베 고겐티 지진의 지치를 송화타 뒹둘하비 강에타 년가 지만의 지만도 송규 피게 중진키 네튠타 피게 중지기 네튠 지단키 개와타 딩림 습세 개와 뇌지소 중심 묘진 치와르크로 레라제타 가서조세 그르주 창마 줍차바타 샤신부 창마 세찬네 슈토 르유바니 토가웨 녀르 체보깡 예버시 그르주 고지 추이키 네튠니 그르주 고지기 탑시제티 탁주 치고버시 중국 듄토 괴괴나 초용네 그르주 고지 지괴라 초용네 그르주 고지벌리 시엔 탈람 강야 유바마시 니동캠이 조숨류 다와 죽지바 안주단키 급접개비 중창중 최초 팅숨부초디 초용네 그르주 서비치비 지구지타 지구롱체부시 창중 최초 티토 랑게키 그르주 폐게 딜린 숨키 듄토라비 내치 직배숑로타 락린키 내튠러 이십 띵 서무체바타 조용네 그르주 서비치비 내치 튜닝타 마원베 조초 세세체바 그르주 고르키 직배숑로타 시주러 내치 퇴게사바 럽탄 리버식 총화 당용타 지초용기 초용네 그르주 서비치베 테기 삼류 지툰 킹원신타 차주기 뚝슈 공부를 지와지라딘 중국의 개조된배 지초진루기 차샤 콩도피와르 군디동웨 테토 내치라 딩섭진 포신웨 슈긴 테바시 당기 급조개배 중창중 추초 팅숨부초춘 안추 그르주 고지기 타자 퇴보를 지네 베미기 슈츠의 침부 초용네 그르주 서비치발 군디 당화타 녀루 최고 민용화식 도바 년가치외 출론 망부시일에 개화제라딘 그르주티 초용네 슈크둔바타 내 망부를 퇴계총화 곰덥 묘라딘바 티슝 군도 배화제기 남바샤로화시 지겹수지시 진핑키 댄툰 단키 급죽지비 중창중 추초 팅숨부니 튜럽 제바젠인라 티 그르주 고지탄 지초진 로키 팅럽진 주준치비 로규이 튜급 사바치와타 단키 급조개비 중창중 추초 팅숨부 튜럽 제바젠인라 티 초용네 그르주 서비치바타 자라 창외고네 그르주 주구타 구비동외 튜럽 사바치와타 랑게키 그르주 고지기 나바사르간키 수드베시 그르주 고지 제춘키 롱십줄 항삼키 진라 튜럽사베 고무치와네 튜럽사바르 기와타 고조 사베토 랑바네 튜럽사바르 규티 만츠 삼루 징주이타 므토 딘츠 보보친베 최다타 방아르 친베 그르주 제디 신캄 사바식 준유 김두기 튼체탄지외 겐장린 라다타 총대 켈레 호흡기 달게 중화 신뢰 기자체 자양당화 제네 총습기 겐장랑비 쓰신러 원숨 소리의 체부타 위타르 고주멍초러 개클랑바 샹총 달게 동위 특주 라다 체부제기 파르타 深圳所 边角 mixi 亏组不谈，粗贵谈，谈参贵谈，南罗甘塞的那重开街，起初了，我们去玩呢，怎么用从曾祖了学不谈，贵济南京严准去吧，让我们用从崔的亏组吧，中国给济南京我们想错各谈不，立中安工作去不接给拍，南了真不呢，去了贵别拍，给你的起来冲进也不能给我谈。 给人家的边角空土别玩呢，给个马贼起来，给主子别谈，王伟冷路这面边角空土别玩拍，接了王伟即将一百年，接了王伟边角作为隐形，王伟冷路那么去边角土木土空土别玩谈，给我不怎么没把你，跟空切别拍。 最近去七夕编角呢，俺们给制作人录起从这编角直随他，天天天空过日出，从这他就人心气，你不准备他，师兄气你不准备抗力切别拍，编角直随给主气给作为一百年，巧用呢编角他，切不是人呢，记错，健康苦肉节给直随他，当做准气冷路给狗肉排切别，狗肉热不他，人不点点俺别给不他。
망디 망사 망편 숨키 지답 뒤만 라다르 제바딘 규주 고제티 팅저 중크의 칭외세 치외 캐다타 칭음지 딘비 나바차 협시 규주 고제기 중크의 나바타 중화 미리기 나바 중크의 미만기 나바제르 교도 하잔 제보다 협시 라글린 레고 군네 므르 추세 규주 고제니 당타 미만기 콤덥 침부 튜럽기 지에신 토바 총외 캐치 탑조 예바타 중국 캐주 덴베 지조 정로 진공 비숨 치베 조람 예기인 규주 고제라 치신 탄다와 마도 제신 대범이 튜럽 사베나 중국 캐주 덴베 지조 정로 진공 비숨 치베 저외 구슈니 나신 규주 고제인 Dungyuki Jolam Dingto, Kumkan Dungbuki, Samu Jingjui Dongwata, Kumkan Dungbuki, Jizu Tungi Nushu, Jingjui Tan Piki Dongwa, Kumkan Dungbuki, Jizu Gidop, Jingjui Dongwati Chene, Nale Towe Gozu Sata, Nale Towe Pengjim, Nale Towe Mibingi Tone, Cho Yongi Gurju Sabi Chibar, Gundi Dongwata, Gurju Goji, Tertudo, Gubi Dongwa. Cho yong ni gurju sabi chiba, kacho tan, langcho tan, zatun sum den yu. Cho yong ni gurju sabi chigu ti, cho kang tu bi gui min ni, zawe reng xin din bi, ne tun shi yin. Ne tun tir, chilin yabu shi po gui na, cho yong ni gurju sabi chibi ji mi bin le, kwa tan, ding zu cha zan shi den gui ba shi. Jigib shu ji Xi Jinping ki den tun, cho yong ni gurju sabi chibi ji mi bin ni, Zhongkui Kheju Dienbe Jizuo Zhenglu Gi Lemlu Tuizang Ta Pige Donggu Ta Gekeb Jugyong Malatan Jugyong Nuba Tingrab Jien Tu Gubi Donggu Ti Yin

0: 도 샥디 시네 고치워시 양인시 모에 도레 렌주 간보로 타이나 나리야 샤민도베 랑기 샤탑시 제고레 지 러벌 렌주 간비 섬제시에 동사를 친디
1: 구마 융가도 구마 융가도고
0: 지 게교베 시바시에디 저심시 도레 렌주 간비 샤시린지 천네 모에서 로용 콘잠토 리베지
1: 몰라 코치난다
0: 시럽에 모용아르신 라고치리아 주바냐라 라고치리아 태와 바르칸 체테 칸헤
1: 토레 렌주 감보 어시구네 주쇼
0: 시럽시 렌주 감베
1: 몰라 나타르 이날에 샤타와 민도
0: 지럽에 모웨 시르게 생네 뜨디 샤유바 통티 갈레르 고치와시 현재 시제티 모라이나 강구상마 도레 렌주 감비 체르용웨 모의 초이나리 니리신 약도 침시 니시나 유디 제베 모라 도레 렌주 감부서와시 유바티 구차부 유바시티 제베 타집 당드 도레 렌주 감비 제베 르유고어쇼 데쿠투브소나 예시 제가 주주타 꿈하도 바이나 모타 도레 렌주 감부 순주 지주 인시 괴바시 타접디 모웨 하코베치 샘제 침부치와타 도레 렌주 감보로
1: 아지타 근제 지고레
0: 스르 최메 치브시 렌주 감베
1: 몰라라 샘제 지고 마리 나리야 탑시 상부시유
0: 지 시브시 예비 포장 한도 따도서 따다 키토서 키타 쇼마르 파르초초 요보남 땅초조기 저리 앙서지니 대유시 닌시기 제모로 도리 렌주 간부 예비 포장키 예고의 어신신의 주디 따도서를 퍼주다 키도서를 따다 쇼마르 난도 출루 욕부남 니에드서를 고자 핀수탐 대내 렌주 간부 예비 심초 난도 주디 예부단 주문니키 니에고의 참도 대 러유니 거브리 예비 카야 난도 냐와타 거브리 주미키 난도 니기 유부시 땡시 예비 키 난도 뛴디 주민 락도 주급 Renju Gambio, Lakwa Sibie, Leyuti, Dole Renju Gamboro, Tobashi. Dole Renju Gambio, Lamsen Poranki, Gegui Chir Tundi.
1: Wei, Gabu Leyu Nala Tabjung,
0: Si Ge Jobe, Yogunam Nili Sidi, Yalangup, Chigi Gota Chilia, Tam Yutub, Lamsen Lang Midubata, Shoma Baro, Judy Zamba, Shomar Paramiduba, Chitundu Zamba, Paju Imbata, Dashimba, Judy Chiri. 예비 도리 렌주 간부 게 퇴제 주모야 주무르부지 르유 카바르 유담 시치급 주미 치부르무치 르유 가마주 시련 떠버시 도리 렌주 간부 예비 르유 쿠토바르디 예비 제시 치가 도리 렌주 간부로 쯔고 총하다 모의 초야 기신 작빙아 기주 총하시

오야 초보 친구초 땡데리센 슈잠 다가주기 리젠 지면은 어글로상기 무티니 키란초로 배우기 망조기 총단님카 시주인베 키란초 뒤터도 닌주 저유 다되아

두분은 바 군대 렌즈에 선반의 대링기에 다시 작근리기 논대 차선리에 넘버 2 뒤다디바의 세진호와 두지체시 대나다 시장더더 제남비가 논제 초이체더 다 배시 매비 면도시와당 차지 가시 담레바 롱슝 네체대다당 체체이나 시장더더기 제랑라 팬박 년제지 여비 다시 면도시 대나 청대니나 안수 루지 년민제 구다더니 대링기를 제대 총지할이 삼아제리

이쪽마 너 살라손 떠올라시 인초마 렌치는 봉디카여지오대 교지소라시위아자요나전란노지진바전도여대 마트블라라푸나냥카요촌돌요나비티잠저세 요위제대

三周年节公开上，谈到年节呢，三个组别的三点中央农村年轻几个部队空，六个农村团各地区别，提前给联系的进行，我们来赞助军需看发生什么行。提前那些呢，年节初二，最重点策划谈之外，新都气味，作为军训一难者，人们呢，对谈世界各地难点，开启年节学个行。到谈过的一个呢，吕布呢，我说，同样的忙差不赢呢，要大民都这边难度的行。 다디야한테 차례 있는 약간 내용도 차와디 치료 진지한 좀 민망부지다 치료 조두에는 차와 치료 배경기 소분에 문화망부시 통과시 수장 디더북이 능주디 근데 지미직 냠주 수행을 단 남구의 소외나 구조 독점 채무 타인의 류분의 우주

라웨 미소 망부 요리 예스 따티야 가시 고네 응유주 된 라와타 에 가시에는 너구네 응유주 된 라와 야 카지이나 다 라베 티탄 긍티네 응유주 된 라와 야 가시리는 안주다 라시탄 강베 반네 응유주 된 라와 디데 요리 다 간다른 응유주 근데 된바시네레 수리 면제 개왕기는 다 공도 집에 류비기네 시부티단 응유주 된라부 유베이나 수부르네 주 유베기 다수 무진 제베 안에 무추 된라베기 잠세기 난도네야 도나난 구기 따디한 당부디이나 고네 무추 된라와 이나 류캄네야 렌탄 차와이게베기 다세임바 아 조고타 징버 티신 안주다 제투스라 제슨 베고 아 디게 냉무나 되야디 망차나 미소디리니 튜규 나차탄 식즈치웨 세리스주로 가부유스 다 고냉무주 된라웨 유진데 하장 망부유스 원자 체균 통기 류캄기 렌탄 차와 메주제 고튜도 치베 겐기 히스 고냉무주 된바타 조와 유베키 튜뉴장다 닝체 침버 포화제 강룡인배 두도도 멤버디네 유인 제주 체배지리는 면주 체급아 다디네 니버디나 주 라베티 럭디탄 긍티네 응유주 된라와 티네다 치브 메트 제배 딱생인바 다 치브 메트 제배기 미조기 류비 치주 메단신 콩난게 메트디 치바탄 균도 럭디탄 긍티네 응유주 된라부 유바마 세네 카감바다 니미쿠바 심츠바탄 콩주살라와 대신 채무를 류네 응유주 슈루 망와지에 인스 다 급들이이나 추감 수신 차와세 괴베 칠레멘베기 주든 원래이나 제위기 메 세제 주덥시 괴바 다디네 숨바디이나 라샤탄 깡바 반내 응유주 된라와타 니디이나 친절한 렌탄 차와기백의 닥생인바 다 류캄기 렌탄 차와기 룽의 친절을 뉴유반마세 진법기피기 왕부하면 류매도 협기 중화시인바탄 문수디이는 체마시자체의 치신 성주랑바탄 진법용과 대신투 진백기 칸도 세부인바 쪽바 자르파지엔소 중화이는 아니 급들이 류기 차와탄 샤린 친백기 미추 세워서 치고라 칠레 멤백기 두둥과리는 나주제 유기 멘주 치고바 근데 미소 드리기 있어도 카차와탄 식즈치와 알세제리아 젠고라 창자 있는데 통미님 봐 다디네 시부디는 너쿠네 응유주 된라와 디는 칠룽탄 루누 셴베다 힘바 다 너구네 응유주 쇼와티 칠바스랑저다 칠룽탄 루룽 셴바탄 주와 유스 미소 디리 류부 교신 우케라와 마세 네고기 누바중 셴베 참바포와 라부 유스 다 급제두 류송이 야구 속고라 칠레멘베기 주둥와리인 응유 소베기 메딩고바 슈잔다 콘라 슈베기 응우나 튼세기 다 네멘저와 시 잠지 요리 랭게츠 직 소소야 나와시다나 제 소소 윤동우나 템바이나 조 소부기 네 카네 둥게 유메텔 나왔다 안케시 응어소 콘라 슈베기 네 둔다 네다 텐데 유츠 안주데 첸데 이멘간레 페이지 지유기 메 디아이네 리 야메나 엄지 디아이네 리 텔이야 주도체는 촉바 다양 카지기 공도 카브리 nguna thunba di da ya ga namsi chabu yeba tha yame na kujo mangbu jebe gen ji thunba din de ji du da thi ni ngan ju da mi so bu gi kan de so de dan the gi chu ni ji yi si ber le da de le ya hang san thun tor in de ki che gu ya yo ma re gi din de sam do ka bri wen kyang da nguna di thun su di ngan ju da da ma de da yame na nguna di mangbu thunba din de yin su na thi ngan ju so bu gi de dan na the ga ra ju wa yu bi ji ri kon la le ge so ro ngan ju nguna thun se gi ne si tila jiwegi ane neda khara yume tila hengye su shubri shuzang anzu dundengi nguna tunba ina da tila ya jago dunda tinja ke yo ma ri wengjang ane nguna tunya di dagda de mendo samba ina hengye su yinji minji anzu mengang da teze shibshirji na rwa lta zo kasi shibshirji na anze netun mena ane soso yolo dewa ya kasi netun yotse anzu mien dian guya la sobegi tila ya bakbegi chidabji songya yore shuzang anzu da sobegi didan tegi nidun kangsi yinrong tila ya tongjin chi guba le da dini dindris ingiri samje ni nangchung du xaya mindul anzu yundu lingba nangxin sobe didan ni yutsegi yutsegin si kiran la soksi tangma chi yubi yina ni suzu poksam zunin chi na yina ri cowe betab chi ya yina ri kanji tela yina le ngudu chakin yagbu ji chungba ri xiu zang yinji minji suzu soksi le ya na wa maang zam si tangguya di hajan kye chimbo ri xa ta kezi kuan la xubi gingwe na ten zhe tuyenba yina nga na zo kaji ki zhunglu ki me ki denjian anzu sobe

0: 내일에 너가 대답 내 봐. 힘들지라도 산드르는 게 콜라는 게 소리 냠주 슈베 낭튼 대다 창마 만주 군대 초와 다 저와 신도 치고 얘기 다지 슈자 저와 있는 다른 게 레젠 디 낭튼 대다 기에 생게 주게 동의게 초에 초는 수 전수 이나 민도 양면 생게 수로 템바 중세 토베기 저와 있는 데 슈율 하나서 지면에 세나 양갸르 제용 랭게 슈덴 자고
1: 年部云听囊云扎对 APP 云听囊年中央农村年轻机构的空间年轻堂农村里前里这卡里其让给康森对不对与对坑中了三小不堂特同也用以农村其让卡给孙女堂接令人脸瑞阳瑞子所的里前在这忙过其让你接对的三小阿讲讲 APP 听囊按住中央农村年轻机构的空间推给里前要三小可是云听云南安村票价里前三段呢，为了也去让去老多卡巴站、浪口、浪烈、人民大厕所、坑中土云听 A P P 跑里南国不堂，云听西北建议给他这里云里真不以云听堂，听里年别听听音。云听 A P P 跑里南初级，听新闻南建议托呢，藏语广播系成立崔西南的这，年不云听南语，安做云听南借用。

다기 민투 쿠림 치시 자바 준신 뉴르두 니엘라웨 치투 자바르기 무에수 민치비인 남미 참조 치도 죽든니 김찬리아 귤리 치베 치도 인신 지수 로제 초에 치도 튕긴자 중치 파마미비 터줄리아 키랑키 파마게통시 메바 치슈탕 시와 순쇼 스와소 이교웨 뜸규 딘저 미중웨 레도아이 교캉시 기와네 치외 파르기 튀급텔리아 메스세르시 미시기 메치나 찰롱 치격베 튀짐니유 진니 기브네 로숨잠기 튀임부탕 직슈니 랑추 타웨급시 마징기 튀짐니 딱다 랑추 튀리아 키웨 기자기 찰롱 하창교 장주숨기 공두 치수기 징체탕 낭심기 삼베 진단소 강기 찬네 디에갸 집시기니양 다니 체타 덴비 슈누시다 차두 장저 숨기 날라 기자리아 교와 신도 치디 칠류 캄기 찬니 분남 류덥 게바탕 겐당 봄도 친바 마르타돌 기바 우유두 게브소탕 봄남 찰롱 교비 류부 찰라 링와탕 다첸 퍼방 너무 게브소 우세 퇴비 능춘 총유 칠류기 찰롱탄 뒤니에 낭심기 직딜리아 장기 따와 탐제 양탁바 진신 좀 미토비에 차와 지아 미에비에 딩츠기기 균낭 초에 냠뇨타 시제 추제 미당외 왕기 노르즈기 릉부망다지 규진 길락강 고탕 롭순난켄기 파무탕 기겐소 기자리아 닝니우에 기오티다탕 경리에 경리아 긴뒤기 로그기신 강의 민요와 시가 체유 파마타 기겐소기 응규 추위균타 조니 기자리아 남미아 캉르타 린

0: 야 띠니 림치 교와 조시치 박불로 줍기 신배 투수 직불로 쇼트 판니 군에서 출시 띠뒤 사변등 디숨 제부민배 교시 송보다 기자 쇼응알라탄 공칭의 제니 시지가 줄롱도 준주기 신미냐무지가 쿡제 제니 시리기 뒤진양유랑 마홍기 런드 링뮤나 응알신 빌로타 카체미중 시지 윤댄타 정신 상부니 탕갈 괴부 남판주비 숙송더부이 쇼야미비 탕갈 괴부 남판주 미토부치시 정신 창부미비 교강시기 니니지타 지초리아 편도강 티웬나 정신 상부 군주리아 직소 진괴부니 개가신도치 공당 군초 댄비 주미초기 列穷 정신 念不拉 윤댄유강 편미토 자와토도네비기메도지가솔코시人心念别内君堂兄念人心生别鬼火送云罗地大吉人郎可以罗布南吉군주리야믹세기토나치구前年提了提顿기卡德塔罗斯江牛拉尔군주吉罗斯초拉김藏吉군주罗斯堂罗杰군주罗斯基措吉군주罗斯界卡奇瓦松藏约金 天安六节库尤尼罗马尔工具列不西加班马塔乔干尼修加归班当地基建尼罗马兰顿基准备银兰兰诺尔基杨雷各班级别特别基包天银罗马心基金库隆图基建尼库古塔银门修西教西银边基建基主度据松基罗马修金尼间听银 티나 롭슬룹티기 초에추도 기겐기 구숨 군주 양탁백권니 로멀리아 양비시엔 듄기 쇼킨 티스조구 루부초 충두수 경진기 남기에 타탕 리위 팔모수 지유탐 냠비에 동삼 곰인용 다니키자 장주숨기 랭게 용수 리크룹촌니 롭슬디탕 기겐 김장 직더뷰 기도 냠뇨 지겐기 롭전 남라 기차 뷰에 둘이야 립승 랑기 폭삼기 치도 퍼유기 유체 강도 기티 남게 타탕 유위 파르모스 지시 유방 외수 따와 체초 카빌 폴로 응어숨 지영아 최 팔리야 메지 몰로 응어숨 지영아 세 말리야 밀로 시베 둘이야 튠빈 저와 강시 줍갸 삼루 촉숨 접게탕 로지 니슈쨍의 제팀 딘부타 니루 족도 꾼니에 딩츠타 뽑아 챔표 줍구 키츠 롭제나 지게기 창에 비드 기겐기 태착비 기지 망부시 미에발 키츠 심리야 마그타 폭도 소시비 권다슈 우자기 진드디 롬응업중은니탕 기겐 중니리 춥진 코니 진다 인변 기자타 치타니 슈기 미티긴 니에 롬소스 롭중기 니츠탕 시그 쥐람 가초 퍼유소 버디도 교루라 샤바치시 세포르시
1: 张吉迪大吉人啦，这位卢克措瓦达卢布南，这位米吉村人，他上汤面六十东区区域，他尼开这个土里亚立顿，先不及滴滴给村外年底，土自己控制的铁站穷的起码入安样。康达，开这个两万年，多多米西特金，土自己的龙不讲不铁给当心，日龙他们见了，我讲给那些路。
0: 吃酒已松烟，盘面都中，有多杂汤托，大脑老松，拍片啊，心啊，这就龙是酒精，几个再酒人，有这里啊，孙秀给对点，这位老么男，没这一个连南巴的个性，每次虽然人不，三顿一心做不通，每次全堂点边，面对，仰脸仰都羞。 新柏林街、孔多林街内线出不尼，所有等经营们那里提南边，去镇龙街、宁德西边路总提醒，参地里头提人给总理个这里在南古地区边南头卡车站先出不去，里前总体他年准修建参军呢，那不去提多多，俺这里前先西南玩，宁德不呢拖欠那许个么事，林街呢木头俺这里南头古地区边里前现在看那先西南有个收银，俺那出听见面里前呢杨家借用，林街收点结果。

0: kirang ne khen du be th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2: ཁྱི ཕྱད མི ཁྱི ང་ཅིག་ཡིན་མེད་དེ་ཡོ་བ་ཆེན་པོ་དེ་མིན་དུང་ང་རེ་ཆེ་སོ་ན་པ་པ་དེ་ཆེ་ཡ་ཡིན་སོ་ན་མི་རི་མ་ཅ་ཡིན་སོ་ན་ཆེ་ཡ་དང་བ་མ་ཅ་ཡ་རེ་ཨ་ནི་དེ་རང་ཉིང་ཅེ་ཤོ་ད་ཡ་ཤོ་སོ་སོ་ཐུང་དུ་བ་རེ་ཨ་ཨ་ང་རང་སོ་སོ་ཤ་ཤ་སོ་ན་པ་ཡོ་གི་སུ་ཇུང་གི་ཅེ་ཅེ་ད་བ་དེ་ཆུ་ག་པོ་ཡོ་ཅ་ཨ་ནི་དེ་རང་གི་ཅི་ཤི་ 가신 되게 도움도
3: 레스 로로 누지 비샤샤 로타나 하나 주다지 벼리야 기란데 위야 나주 망고지 여러 비샤샤 경고 차고 지녀로 망고지 있다 돈돌레 디스로 미리게 가서 경고 차고 지르였으니 차례 나니 망고지 여러 때는데 디디게 다지 미 망고지 들이야 주고 집에 그림디 나노 디나 추조도 수저수 심규태제 로아 미싱 엘레몬이야 디야니 조만 종기 디기 그래 땡조다 치유기 있다지 따다한테 파시하지 우리 수수 주고 제시들 디야고 조고 수수 수수수 우리 딱게 좀 저 감동스러워 수수수 우리 심규태 수수수 루이 심지 되거든 다 디다 오늘 랑게 그래 리네 글로바 리네 땡조로와 디니 바라리야 그랑 시비네 개발 근데스다는 거 이와 근데 치는 거예요.
2: 아, 다티니 이제 다 안다 코랑 그냥 소야가 다 소소소 지야다 다 코랑 그 뭐네 시야스나 메리다 저와 유별이야가 가르치했습니다. 약수다 뒤에서 따와 생도가. 아, 이년에 내 제스나 링네스년데 소소 제부 뷰리 임보다다 마 뷰리 가보유 링네 가보유스티 디지데사 메리데라 가보유면서 디 링네라 가보유면서 대한다 그도 세신
3: 중다격도 말해서
2: 그래라 링네 농원제 가신다 디게야 디 대바게야 디 컨트리에서 디 십주체
3: 규문체
2: 규문체 디 규산 아니 아무냐가 저 메리 링네 디 야부도 아삼나 디 공원제 링네 디 대바게 버려 봐 아니 디만 또 양아 뷰리 송장아 인지면 디 가부 제고 유스 디 신수나 아 게라라 쉬는 송문난 시기 디리사 소소소 심규르 티만 또 뭔지 링네 디야 주도요 말 매체스나 알아서서 오늘 별이 지보만 힘 받아 미리 안데 점링 미리 마무리 전에 가보유.
3: 네.
2: 옛날에 진도 장마 비행은 신배 지혜라 인수는 알아서서 언젠 안 저디에 미리 잔다다 돌수나 한저서 맞아를 지혜 받다. 나 들어 알아서서 먼저 얘기다.

0: sem nane gashin yueba di di zhegmin dur zang, nga piri
1: Zhe,
0: song zang, nga yinji manji tila gabu yue sin jie ne nga raso song amne xie zang, di durwa tang, di gyu nga jie, di jie la yin su na, di damba da di nukki du yun ne damba di kaka risa
1: Le se, lo lo, ji tani kiran ki naya chale dhubu yun ne rwa ta ji, tani kiasi mi mangu chi ki nangwa na lo chi tar du nishi ne, ta ji bian zhugu langa dhugu
0: o re,
1: rwa di li ji tani kiran ki naya chale dhubu ya, chi su kiran ki si ne, chumdu yu me, kini si na gina
0: 당장 아주 지치고 간다 연구된 소 수요차보다 진짜 다 야야다 진짜 지구에 봐. 디프베든 또 망고 지기다 권한소 된소 닝 능감에 된소 냠도 닝지부터 세제 진짜 지구 소년이 있으니 망고 총라. 지체 된도 차샤스나 디삼전도 내가 딜레가 제사디야 된 수요차보다 아니 빠르게서 진짜 지. 근데 연구 리네스는 다 근처 소래. 见过几部美音吧，但他就学不能行啊，就学过了。所以，人家恰当了，这话有就咱俩，咱俺的康巴人呢，这咱如果人呢，这点做松枝节节，他针对康说这个团呢，我就需要明白。现在人就咱呢，俺做培养给他学那大，这人呢这这几月呢，培养如果那年帮助培养人呢了，啊，人家给感谢的云南，就工作第几个很是说的。 对呀，对我今年春呢，那你，我们去三月月吧，今个今个今天谈到广播的许多个了，那是，然后今天给他讲说的，所以今年，明白的忙些都是去把做那去把做，人家做那人家做，总长差不多吧，这第八代了，人家当今这松枝节了，当今这个，出门了今这很多牛肉的噻，现在那俺这他出的是几年了，这是出的是几年，那讲那个今这，忙不多了，嗯，汉服是给他这娃姐姐，那俺们这里给跟这是，他推荐看跟这登记有没，让啥看的机会有没，今这个，对他松枝节节，他今这个，出门了进不了许多啊，那他那不要了广播音的，俺说是的，出的是季节，他的。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고급도 맞으네 가르카르 좀
0: 하나세 다디 제일에 인스나 진내 디르라 인내 단디 유거 팅기 보나즈다 안다 디 지조 도하기 이제 규제 다 가신 진내 민나텐도다 소종 지역 된적이 남자시 도할 디나네 마라 추 도할 다다 나니네 제제 안데 자샤네 비진의 친제 미리 산다기 이제 코나즈 컨트레스 균진의 탑에 지미의 된제 롭죠 제가
1: 그때 자샤
0: 아니 된줄 아니 남자 되네 이제 잡조나 정말 아니 자샤 달로에 타세 연구시베 비티브 뚜야 레도 가는데 뒤에 이제 타세 시트 코나즈 니 지지 아니 타세 슝레가 마무지기 된제 네모 뚜야리샤 아니 조 지니 지 아담도 아니 지디르 아주 종교 베릭베티 집주 때내기 괜찮아라. 아. 아니 이거 제제 안 됐지 제야 제불. 근데 단다 제가 지심이 가르. 나 된도 참아 뒤지라 총배 고급스네 자. 아 나란다 보나 좀 망부지게 시도가. 이제 수리샤.
1: 레스 로로. 그러지 제고 이르네들이야 심주 남배 그림나로 배차샤 이장에네 지게로 이장도 보지 뭐 어떤 지키랑 숨나 지도 그래 두리베르데 남단 나로리아 근데 그거샤 숨으로 와 때 있는 콜리에 버리기 시즈스 요마로 와 아니 지 그런 그 왔다 지 단대 그래 신들을 꾸셔베 와 이도로 꾸셔베 이게 두부 타그랑 되제 따지 오 딘데지 멘도 삼사지 레벨나로리아 지 그런이야 지 찾는 거 봐 그래서 버리네 되게 따지 계속 데브리더비는
0: 我们从小到大，同桌里也约的不就是吧？但是一到周末里也不得呗，平时像结婚的那都不能，起码我也是要得了呀，新主那的，我也给他没那个同桌一辈，将来几年嘛，新主那都得干个啥吃的。一个鸡婆钱，不是的，人家的钱买不得的，他孙女买了。
1: 嗯。
0: 你这说是那，你说是。 삼로 데 수업에 소심만 더 딱 루규도 튕겨 말 봐. 산다 소 수업에 되게다 익잔 안에 여 봐. 되지 여 봐. 야만 나 링어 여 봐. 야만 나 자바딩 봐 여 봐. 네, 돈도 안다 표기 표면 또 자나기 넘에 신도 망부지 나나 표를 폐배다 ambient 다거나 주 지교 된다 나나 콘츠 지교 견고 된소 14부 교시 치자. 어디 가려서나 코나즈다 계산 자세로 뒤 견고다 카가 임다 대 도나치에 나도 만조 소소 뒤에 차로 진료 임다 야 뒤에 대단부터 나스민도 와 또 콘츠 지교 전에 뒤 주의식 가리 임에도 지중 된대 야 돈도 지견에 별로 배교 된대게 집에 팀나 안에 디딕스 세브 치자
1: 저번에 주발로
0: 오늘 보내 저 리버시샤 제 지중의 된조 창만 안데 표기 만조 된조 팁든도 세브도 콘츠 된조 시제제 주라스 제스는 나서 제 토마이와 삼을 수도 인내 안주랑 소소 익산의 대제 지체에서는 각부 오즈 형만 하디 인지 먼지 잡았다 디브리다 된다 매수는 용도와 망고지 소소에 또 수치고 제가 주임에서 시작도가 사드 시작했지 나 자세한 안다 무디 되고 쓰는데 한데 자나기 권한주 최전하는데 디 도리 잡을 수도 제도가 되게 좀 리 마우스라 도리 잡을 수는데 안데 자세 소지를 봐 인내 담당한 주 통해 무디 되고 삼아 고고한데 디 포바카블로 배수지를 봐 어 나 디 어 자 현재 있는 삼기를 봐 디 디브리 갈다 두자네 지칭 제로 그 통매급 나다 그 디브리 된주나는 그 매딘 제게다 안데 도리 잡을 된 제기 디 무디 되고
1: 최도가 디 디브리 다양 컨설팅도 되는 도구도 와 도스 심지 지역에서는 디지털 할 거 인지 면지 디지 고기를 당한다 디브리 인내 자 자바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즌 시 ཉེན་ཇོ་གིད་ ཅེད་དང་ལེན་ན་ཡ་ལེ་ཁ་ཅི་དེ་དེ་ཅིན་ནས་ཤེས་བ་མ་བུ་ཤི་ཕེ་དོ་ཨ་ ཅེད་རེ་ཆེམ་དོ་ཨ་ཉེན་ལེ་ཅིད་ཏ་ཏེ་ཏུ་ལ་ཁོང་བ་ཅེད་ཅེ་ནང་ཉེན་ཅེད་དང་ལེན་ན་བ་གུ་བིན་ཏ་བ་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签批文，票给龙津写。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土鸡鸡学，我按住天灵给了咱开个门的学区页。天涯秋水出版的东北客，第一个给几句建议给四段列咱东区的，秋水东北的给不客，三句列咱东区，秋水东北的给不客。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전동요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전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전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주피내정의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르 전동요 추즈 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윌레 전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파라 선규르레 전쇼요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 전동요 추즈 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레 전동요 추즈 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 전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정니비파라 암게 초규레 전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 전동교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규 저와유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페 리첸 슈구힌 텐티 리첸키 낭튜엔 소니 로규 제시 진티 년도 윤토 동괴 시베고 탕 점링 본피 강제 보류 된도티 중크 수준타 카체 미투피 규긴 강인 시베고 사용 뇌스트치 웨네수엘 유피 치르 중국회 튠지 로지키 간엘레 주원 제베고 중국탕 아우스트르키 탑주 로데 저웬낭튠 균체 미바 푸숨 초수 단위고 중국탕 레디미링키 므주 냠레 캡콘 티웨 양바탕 짐바 티웨 토웨 조수 개기 단위고 콜리시피 청진 변조 속진 토 중국탕 지게 냠레키 지투 첨부수 배고 소히 샴르 팅디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조나 Long get your cookie, one key, the one to be a seat, doing a key, tinky to Lugo some jump key, mended tear, semu, cousin jocking, Jarbian marketing lookie, unsum zeming ha, don't call it zinzu, chippy, milk to chow yon near lamp she, don't wear put to two, gawa get at ha, mugsing, tag jock key, ludon chimpotty, jago milk to la, lapting key, gay calanti, zumling key, city chee, noob to maybe a leggy pew. 听言的说, 特东亚, 明人土色心, 年代者亚, 阿心, 南人土科, 陆居乐乐颠簿的一心, 西德的人民级别团层, 开前帖, 某处期, 米纳, 拉天铁骨组织, 加边一律角度期, 西德自称极度局地, 马街人路三片, 卓兰托, 母兔, 短途巨星于不堂, 年次期为恰去, 日盘人不解帖, 某处期期, 给及之人, 古典落别, Hamsim, Marcin to de Hue, Nuelodina, the Sung Yixisum, so chuke good mitti, Jarbian Jawang Mansu Dunki, Sisun Le, Buzi Yupia to Zi Chersin Le, Trinjam Che, Nantun Hajan Tetsi Way Chersin Tina, Go Sung Jungu, Shukin Ki, Bautan, Sunja Chirton Ki, Tunzin, Cho Yone, Mibaso Hua, Tissin, Parku Rinzin Ki, Maktun Dopsu, Nusu Yuku, 撇给东西去吞钱去去天天接当起戏剧力地接不起早晚那么一盘加边起耶律角度起蒙住接起这次起清个烈接歌起绝地叫用你拉天马吞监督歌会念起东冲接不起干事第六年东京持续作地罗给就可会罗西时 长点期持续提出加边马街人路期进入业主了就是年不及去文革最特别为路局期电视端托加边业主角度了缺下期三百不怎么样没牌铁类多地恐怖人主期取西顶地给及沉入堂每日期长点期他在了三米托这弄其心血 로규기 문진 교재탕 장딘키 로규 따와 미바스티 치루키 지구 준수탕 카데 쪽베 섬추 닝구 지베파 게낭토 초요니 먹봉 갸기타 지수키 칭게도니 지조소 쇼카 지부탕 봉가스티 쟁구 지베파키 자추 나소기도니 자변기 예류 초토기 구유티 동원이 지주 경보 리그지 제보시 땐내 모임파 나스니에 주구 유진 제신 진부신 피해계 동회 계급기 특주 카조시 인파 자주 강리 종유부시 대기도 마계 진로 롤란 격배 남시타 이시야타 시디가주 제목후 라리아 생신 소외 함심의회 대신 이시계 계급각기 미망기 톡순 미치 터미타 계지 지속기 년대 미동 터미토 교육시 대가 자편 마게징 루키 랑페 독주 치외 젠주키 이시예 계급각기 미망라 구차 첩진 수입마세 달 자편 정리 라향 마방비 중재년보 명토 조규 원키 멜롱 터통 링토 송미피 Kedi jabin ki yeru chokto ki rangdu ki chup tang lam nor doksi mi jibar. Logyo ki jilu nang mi tang si di pecho chenpuru gyabge che di uzu nga lar yang mokchu longwe chakcho ki longlam to gyu si. Nye batu lar yang logyo ki chimsip tang changdin ki dokru tip di nam yang tertu mebe ne su longi si. Tirin logo sabbe to ki dosin ki ngarsin mokchu ki tuisin chensin yu la. Wanpin jigri din ki di shu ki logyo ki gyundo le bangbu chik yu. Logyo ki daksin di da ki gyeche mebe ngang ne. Zemlin ki minam le juu simpa ti. Zhongkui mimang ki sidi sungyong chibi chui sim ni chakri dar denpa tang. Dopshu kangsi ki higyang mokchu jigi gyeji jilam gudin logyo ru denne mi su la. Jabi ma gyejin lu ki lar yang zemlin ki gyewo gun le nui zidong gyo. Tewe江中密西马街人路基米勒明不加天气不堂蒙住自己西地之人乐真龙级别年给恰去继续引述铁大苍马记录他长丁起三强降水顿土独土浪一时你都你是这处乐而这趟看到他 Moshukhu Zemlin Pumpe Dingzu Jindur Ki Jindur Zaca Ngang Beixin Yubashi. Moshu Zhongkui Gipi Gangzi Bolyu Ruka Tadin Ki Jindur Chimu Nang Tsu Mimu. Wengang Kola Shibu Nguyen Tun Tun Zetang Lakze Chu Shile Chupi Zhongkui Ruka Si Cho Xin Xin Nye. Rangki Zenu Ngumxin Yujin Gangzi Bolyu Jindur Nang Tu Pardon Tsur Ding Chibatang. Zhongkui lakze tang, zhongkui tunle gi gipcho su, nuishu dunro che di tunmu to sunju tang, sardu gi kengpe, gangzi bolu gen zom sibge si xamyubshi. Rinnu nginglip jikjor chebe jintur bolu nye, xianji bar xiongdi chebe nyelam lakze par tang, yang bolu da ken, mi chang chi gya zam kenjin le, gyabgur che dupe zhongkui miko so par. Zhongkui Ruka Ti Eri Zeju Bie Sengur Tang Songle Chilam Ki Zemlin Pumbie Jindur Ki Kodru Jeta Ki Mie Tu Mirungwe Luzi Ji Ri Ji Bie Cengye Yang Top Yubshi Jindur Chi Bie Shing Moshkui Zongyir Chong Ki Ka Bolo Da Kien Mi Chang Chi Gya Cha Zang Parki Tsurki Chi Gui Pati Zowo Zhongkui Kile Ki Sane Ti Ki Sibab Tang Nam Ji Tang Cami Sui Bie Yangwe Jalam Ki Mie Kuo Le Dien Di Su Yubshi Jindur ki guyoku gongchi nani mochikyu, zaca ngang mekor nyoce mangtu dang yujin. Zhongkui kile ki lojik nang mekor sowa tang zichu nyumji suyota che likzhub chung yubshi. Zhongkui nyurce tiri ni zirsun donglin pi, jenre to gyongyong ngang dongchung che patang nisumochi. Zemlin pungpi jindur ni gangzi bolu genzong sibge si yinpatang, kola ribu kodru jeta le suyogam che pasi gashi.
0: 因为罗些事中国随便LED年纪堂六周满了六科段直接女所直接电价十七直接青铜直接所给及绿色进度汽车抗色通过预备同面对所前点微博团结基本年但的蓝色托为他去取习科段级别牌中国随便团结他进度的汽车难学车二位色图进预备
5: 노초년조르키 Tuanle kyuzo tang, cha sanghwe, kodru jeta le chungwa si yinpe, nguinzin chiku yubshi. Nyewe lo se shin, geji byu da ka jiki, kodru jeta naman jen le, guntu ngang gui di dangwa tang. Nyezu mengdu jen ki, su jun luzi ka ji. Isi ya, xia lu so se gui tu, bu gyur chepa ma se, eri tang, yoro gi kip ki gyang, su jun le shi chi lo chepe, byu chi gyang jiku yubshi. Wengang le zhi neng gui ki min ne, ma zhu gui chi tang, gak zi lu lan ne. Zheng gui jen ki zhi chi tang, ten ne xim zhu sarbi chu gui tang, sok zhi ma la par. Zhong gui kuo zhu zhi da ki, chuk du zhen zhu nu par, yu gui dong kak bu yu zhi zhu xia. 华尔街中心你这策划团给空来给为给来给扩着这大企业规模立即执行于面文看别提中国内民推荐企业苏州马拉企业策起开不是提共产党团给马拉困难怎么引发提为看团来这大企业来了怎么谈现在明年团课孟西这个自主女不见了热烈越解决下
0: 给中天这伙中国森林旁边真多难修的军团啊人不是七星于不提他年团在年这些趟六节他去七十八十趟人类七十年将多女局八十趟城西托他们年真多的建联这一盘中国起来给从所所我在马赛特同真多结果体外四个于不是
5: 미진회의 三年提给推出到我出别清一句新年期光末为了嘴里罗家了咱们人气三用长续提给预备时熊州期东西单呢三用王期没松动松给集中新年给咱们图就我堂没七只冲动顿给十九没跟破预备时某本来期金堂从刚才末强求期拉个一了我的内心
0: 天里三用起女子起测起为社会起这些因性提个说三浪港山四对堂五个起这些心给人堂容易起科目南三给那去东西去某笔兰起路不妥人也给中国看路边卡巴了特同大大中西预备心的年年若干日续去结果中国我卡些三年三套图就别起共有若干七百那修不得
5: 米拉列让你给浪国去落准了点地明不西特别不烫米拉列拉巴点地西瑞点去在立车中包括走行杨米拉列蓝竹花若干南若西修个月中国西中去为你嘴里若干切片在茶几外面去人路去规格我在看唐不提西出年为你嘴里给色 加了四年长期玻璃瓦尔阶级南汤图跟进切不汤为了嘴里牵着部长西尔奇苏马尔皮格内子团别急为了嘴里了中国外初级汤中国马在克来给肉狗的胡大切提拆门一坨肉狗不列团南修不汤金了六十米别忙做了大多切不提爹爹那不你没心鬼我西都接松下 清东这个了查回三用车到根部地内子部别忙做南七座塘九万七百开车凌晨十多个月不是隔天那个一了阿天古籍从刚组别中国和你瑞番起恰去别地出门中起大大地不准确你古籍从刚起观战起三栋图总的坑穷图满足安息三用给别起
0: 你瑞番起用拉起年卡马金牌积极你对岸并得在我堂光起我从刚组的云人金牌亏提内区军务区光起古籍从刚提托是松电起组准起托是唐布尔切玉不堂三用给别起看不低低托是纪念拉米牌得不了关心了里面上么松年来他去你瑞番起没能熄灭穷民呢要学习 闽南西面穷闽南杨树日记洋洋树区三用给这几年送他你瑞番堂从刚组别中国会超不现大个几期偷偷把松土给亏送的闽孙树米塔亲自了兄弟姐弟感恩这边中国会变得苍了给不是为了嘴里三用给女子破别期三年提前七对人民作别